네, 지금 시간이 9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신청곡은 일단 다 준비를 해드렸고요. 제 시간 신청란은 9시 한 20분쯤에 마감을 할 겁니다. 지금은 신청곡이 없는 관계로 제 선곡으로 몇 곡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N의 사랑이란 단어로는 설명이 어렵죠. 게이시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테사비에의 별이 되나봐 세 곡 듣고 옵니다.

네, 제 시간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분은 행복해져라님께서 시청자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월요일까지 쉬고 시작한 짧은 한 주라 그런지 벌써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시원한 아 한잔 마시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봐요. 우수님 오늘 하루도 웃을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행복해져라님 오랜만에 뵈니까 두 배로 반갑습니다. 오늘 내일만 잘 보내시면 또 주말이니까 조금은 덥지만 힘내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모두 준비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편한 사람들한테 괜히 짜증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하다는 말은 더 멀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흑장민님과도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 앞으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흑장미예요. 우리 우스님 고생 많으셨어요. 요새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아침 방송 하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10시를 출발해서 1시까지 3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조금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 곡 더 준비해서 전해드려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니썰 내묘. 무슨 말일까요? 네, 맹꽁이라는 제목의 노래였고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신곡 디스코레이디라는 곡도 준비해서 전해드렸고 오드리 헵번의 노래까지 두 곡 준비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나게 출발하는 이유 아시죠? 네, 아침에 신나게 노래 두 곡 더 준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을 빠르게 준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생각보다 신청곡이 일찍 올라와서 행복하네요. 비앤5 엔터테인먼트의 여름 속삭임 그리고 얌얌사운드의 눈치 챙겨 두 곡 전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신청곡 바로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네, 노래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듣고 계실까요? 우리 돌림께서 아싸님을 찾고 계십니다.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듣고 계시면 인나이브 채팅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나이브 대화방과 세이 클럽을 함께 하고 있긴 한데 대화방은 인나이브에서만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한다네요. 갑자기 핸드폰에 알람이. 네. 그런데 네, 세이클럽은 가끔 노래가 안 나오기도 하고 저희 그 이원으로 하고 있긴 한데 매우 불편하죠. 저희가 빨리 인라이브 한 곳에서만 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인라이브로 오셔서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돌리는 컴퓨터가 나가면 세이클럽은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라이브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켓분들이 다 계시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봅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장면이 새벽에 잠 못 자서 죽겠습니다. 애기가 어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정인님은 아이 하나잖아요. 저는 연년생 키울 때 아이 하나가 아프고 나면 또 바로 그 동생 아이가 아파요. 그 아이가 다 낳고 나면 내가 아픕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그래요. 조금만 더 지나면 좀 나아집니다. 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들이 자꾸 깨요. 반 수면으로 깨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옆에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니까요. 그쵸?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피곤해도 자주 깨는 아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본인도 피곤할 텐데 자꾸 자주 깰까요? 뭔가 불안한가? 네.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최유리의 숲,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아이유의 밤편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애기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제일 힘들어요. 어쩔 수 없긴 하죠. 네.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정말 정말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뭐 그럴 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좋은 음악은 많이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어드리는 곡은요, 우리 나스럭개님께서 자도 졸리네요. 오늘도 힘내봐요 하시면서 네, 자고 자니까 졸린 거죠. 잠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리긴 어린가 봐요. 에라. 휘인의 내 눈물 모아 흐르고 있고요. TMB의 너와 함께 할 거야. 신수연의 또 다른 시작. 자, 서지원 노래죠. 그리고 서지원의 너만을 위해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 드려요. 그래도 일할 때는 자면 안 돼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사연 신청곡 난 채우고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오후에 택배가 오면 맛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떡 시켰나봐요. 장미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저도 오후에 택배가 옵니다만 다 제 건 아니고 강아지 겁니다. 강아지 밥, 강아지 패드. 네, 여튼 좋겠어요. 떡하니 떡이 먹고 싶네요. 신청해 주신 크래비티 그리고 트레저 엔하이픈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떡 혼자 먹으면 더 맛있나? 우리 꽁치님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다음 사연 전해드리기 전에 그 우리 돌림께서 우리 아싸님을 한 번 더 찾아달라고 하십니다. 아싸님 듣고 계시면 인라이브 채팅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호수 암호를 정했어요. 혹시 들으셨는데 못 들어오실까봐 암호를. 하늘호수는 사랑, 우정, 그리고 희망이 함께합니다. 그 중에 희망으로 암호를 정해봤습니다. 또한 고민함님 듣고 계시면 고민함님도 채팅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오실까봐 우리 고민함님 암호는 우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와우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저보고 저 이거 읽어요. 저보고 싶었자요. 안 보고 싶었자요.

관장하겠네. 일상으로 돌아와도 바쁘네요. 아이들 계약 기념으로 이불 빨래 돌리고 침대 밑까지 대청소 중이에요. 침대 밑에서 머리 끄댕이가 나오네요. 귀신이라도 한 마리 사나 봅니다. 빨리 마치고 점심 먹어야겠어요. 장미님 오늘 장방이시네요. 감사히 잘 들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침대 밑에서 머리끄댕이 잘 잡아 땡기시고요. 신청해 주신 곡 지금 태연의 IMVO 흐르고 있고요. 가오의 시작 콜의 너의 집 앞에서 장혜진의 하늘을 가리고 모두 준비했습니다. 대청소 화이팅 하세요. 아 그리고 싶었죠요?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반갑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에이핑크의 내가 손짓해주면,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박지윤의 환상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루미님, 박지윤이 그 중복이에요. 오셔서 한 곡 신청을 다시 해주시던지 수정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두 곡만 나간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심한 송이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민님.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세요 하시면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최애나의 캐치캐치. 네, 최애나 하면 자꾸 왜 저는 네모네모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센느의 러버택 신청해 주셨는데 리센느 러버택이 나가서 전 시간에 나가서 제가 리센느의 프리티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곡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만 틀어줘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제 또 리센느의 프리티걸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방에는 잘 안 오시지만 그래도 밖에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루미님께서 다녀가 주셨죠? 네, 박지훈의 곡이 중복이라서 G.O.D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곡과 박하유비의 참 바보 같죠 신청곡으로 준비하면서 네, 어제 그제 나온 곡이죠 한동근의 소나기 아이오아이의 곡을 한동근이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이렇게 세 곡을 준비해서 전해드려봅니다. 운전하느라 바쁘신가 봐요. 중복곡은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세 곡을 준비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1시 길을 걷는다. 저 강가에 우리 한 마리 왜 내 모습 같은지

자, 우리 꼬미남님 다녀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첫 번째,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 되도록이면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고민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해줄 거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그냥 둬야죠. 어떡해요. 그래봐야 내 속만 상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만 상해요. 스트레스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냥 그러던지 말던지, 네,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말도록 해요. 우리 두 번째, 오늘 오후 2시 콩이 미용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콩이 미용하고 나면 사진 꼭 보내주세요. 푸사 바꿔줄게요. 네, 얼마나 또 예쁘게 우리 콩이가 변신할까. 기대가 됩니다. 신청해주신 곡 페퍼민트의 여름아, 에드하트의 3-4, 그리고 오드유스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에드하트부터 들을까요? 제가 지금 이거 남유정곡도 나온 지 며칠 안 된 곡이죠. 바다의 왕자, 예, 리메이크 곡이라서 이렇게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즐겨요. 아셨죠?

행복해 절아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흑재미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퇴사하기 전에 함께 일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너무 늦게 들었어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퇴사를 하셨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통화도 하고 안부도 주고받았던 분이라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오늘에서야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편안하게 대해주셨던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가시는 길에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라도 드렸을 텐데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곳에서라도 늦은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부디 좋은 곳에서 아프지 마시고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따뜻한 모습 그대로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제 마음도 함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미님,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우리 행복님께서 로이킴의 북두칠성, 카더가든의 나무, 신지훈의 시가 될 이야기 신청하셨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프셨던 분들은 더 편안한 곳으로 가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남아있는 분들은 또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믿고 마음을 추스리시길 또 바라봅니다. 우리 행복님도 오늘 마음은 안 좋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지금부터 남은 세 분의 신청곡은 신청곡의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애매합니다. 우리 아연님 다녀와 주셨어요. 꺄, 우리 장미연이다. 장미연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3시간 방송으로 오셨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연님 지금 식사 시간 아닐까요? 저는 이제 한밤병원 입원한 지 오늘 일주일째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저 참 시간이 빨리 가요. 네, 입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밥이 잘 나와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건 안 비밀요. 우리 아연님도 병원 체질이구나. 다음 주 토요일쯤 퇴원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치료 잘 받고 나가길요. 그래요, 아프지 마세요. 저도 오래 앉아있으니까 계속 허리가 아파서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저녁으로 좀 걸어야겠어요. 소리 들리나요? 장미연님 아프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세요. 요새 아프신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죠. 그냥 저는 아까 우리 타비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약을 좀 많이 먹는 사람. 그럼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네, 목소리가 이제 맛이 갑니다. 방송을 2시간 넘게 하면 이제 목소리가 맛이 가요. 네, 사랑합니다 장미언니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네, 이 곡 어제부터 많이 들어서 이 곡이 멘트했고요. 태연의 만찬가, 이정봉 전초아의 어른이 될 수 있을까까지 준비해드릴게요. 우리 아연님 퇴원하고 나와서는 아프면 안 돼요.

뽕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미님. 이제 점심밥 시간이 되어서 엄마 밥 챙겨줘야겠네요. 오늘 점심은 크림 불닭볶음면입니다. 형이 너무 매워서 잘 못 드신다고 스프를 3분의 2 정도만 넣어주라고 하네요. 저는 이 불닭볶음면 안 먹어봤어요. 매운 거 못 먹거든요. 네,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아이들 먹으라고 사다 놓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면은 국수만 좋아해요. 우동하고. 그래서 이건 안 먹어봤는데 어머님은 잘 드시나 봐요. 장미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네, 시근제 퐁당 흐르고 있죠.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허영지의 LOVE까지 준비해드립니다.

4시간 이제 마지막 신청곡은 나스로키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선곡해봤어요. 힘내봐요 하시면서 TNX의 비켜, 원어스의 덤벼, 보이넥스트도어의 멋같아까지 신청곡으로 네. 가면서 뒤통수 조심하세요. 나스로키님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스타비님도 오늘 3시간 방송이십니다. 네. 그러고 이따 제가 또 러시가 있군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3시간 동안 들으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많이 고마웠어요.

오늘은 집안 구석구석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저 요즘 일상에 별다른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았고 마음 한켠이 자꾸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주변을 정돈해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돈된 공간에 서면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차오른다고 하니까요. 완벽하게 치울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정리한 자리가 내일이면 다시 흐트러질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서랍 하나, 책상 위 하나라도 정돈하고 나면 마음속에도 작은 자리 하나가 비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정돈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2시 콩이 미용이 있어요. 잠시 해방입니다. 커피숍 카라멜 마키아토 달달한 거 하나 먹으면서 대기해야 돼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잠깐이지만 달콤한 휴식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아의 스테이, 릴리 날바라바, 그리고 남유정 니가 참 좋아, 꽃미남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박해문의 3일 후, 헤이즈 다 그렇지 뭐, 넬의 청춘 연가 함께했습니다. 정인희 엄마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낮 방송이시네요. 저녁에만 보다가 낮에 보니까 좀 색다른데요. 만난 점심 하신 거죠? 저는 먹으려니까 찰나에 잠깐 깨고 아들이가 또 깨서 찰나에 잠깐 잤는데 아들이 또 깨버려서 못 먹게 됐어요. 초저녁이 되면 다시 자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주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해봐요 하셨는데요. 아, 어떡해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될 텐데. 저는 오늘 집안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빨래도 하고 또 가장 빨기 힘든 카페트도 세탁기에다가 막 구겨서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방송 들어오면서 밥을 비벼 먹고 있어요. 예전에 엄마가 그 밥솥에 딱 갖고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비벼서 같이 먹자라고 할 때 아 엄마 나 이런 거 안 먹어 그러다가 한 입만 먹어봐 먹어봐 해서 이렇게 딱 먹었을 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맛있지 했던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집에 있는 거 반찬 아무거나 막 넣고 비벼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시간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조금 드시길 바랍니다. 어렵다면 나를 위한 그 있잖아요. 지하철 그런 거 시켜 드셔도 되고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가끔 가다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는 거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한 입 베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초밥 좋네요. 초밥 이런 거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올려놓고요. 아 지금 몇 시지? 하면서 시계 딱 보다가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예요. 저 예전에 그런 거 잘했거든요. 식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을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꽁지님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제가 비염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막 그렇게 심하다기보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좀 힘들고 또 아닌 때는 제가 좀 조심을 하는 편인데요. 비염과는 별개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먹었을 때,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타비님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라고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때는 감기이기보다는 아, 무언가를 먹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밥 시간인 경우에는 네,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안 먹고서 방송을 해보기도 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기분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먹고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시간대가 겹치게 되면 네, 음식물이 좀 네,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컵라면을 하나 먹었습니다. 건더기만 먹는 라면이라서 먹는데 1분도 안 걸리는 거 있죠?

대충 배를 채우고 오후에 택배 도착하기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1분 만에 먹는 라면이라면 섭취를 하셨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간식 드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비스킷 하나 더 먹은 느낌? 다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황가람 나를 위해 울지마 황인욱의 이별주 한경일 헤어질 수 없어요 꽁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네, 시간 되시면 다시 드시길 바랍니다.

점심은 드시고 오시는 건가요? 날도 더운데 잘 챙겨 드세요. 오늘도 잘 됐습니다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공기남 별이 되어 쿡에 곁에 있어줘서 아티스트 BM 그립다고 말할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선선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에어컨을 끄고, 네, 조금 그 남아있는 찬 기운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따가 아이들이 오면 또 덥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에어컨 가동을 합니다. 어제도 웬만하면 좀 에어컨을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요.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녁 시간에 밥을 하면요. 와,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아, 에어컨을 아직 틀어야 되나 보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전기세는 또 얼마나 나올까? 네. 그래도 뭐 많이 나오면 휴가 갔다 왔다고 치려고요.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저는 병원밥 메뉴가 영 그래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서브웨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먹었어요. 간단한 메뉴인데도 배가 꽤 차네요. 최근에 바쁜 일을 처리를 다 해놓다 보니까 출근을 해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오늘도 잘 들어요 하셨어요. 피사마님. 어, 샌드위치와 커피 좋죠. 저도 요 며칠 지하철 먹고 싶다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네, 뭔가 시켜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안될것 같아서 네, 최대한 참고 있어요. 제가 이번 달에는요, 이번 주는 저만 자체 방학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금요일부터 아니다, 금요일 아니라 토요일? 아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풀 근무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내 근무가 계속 쭉 있어요. 어떤 날은 수업이 한 6시간 있는 날도 있어요. 저 시간표 보고 이게 뭐지? 했거든요. 네. 아, 그날은 떼돈 버는 날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점심도 잘 먹었고 이제 좀 뭔가 유기거리로 차를 한잔 타먹을까? 네, 가루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전 요즘 보라색에 꽂혔는데요. 타로 파우더가 마침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타먹어보려고 합니다. 아, 내가 먹는 것은 공차다라고 하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김진표, 미안해서 미안해. MC몽, 널 너무 사랑해서. 에픽하이의 러브 러브 러브 이어갑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꾸벅. 와우님, 잘 계셨던 거죠? 아마도 방학 때문에 그동안 방송을 못 들으시다가 이제 잠깐의 시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소소자매도 학교 갔겠네요. 이제 자주 뵐게요.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승철의 소리쳐, 로이킴의 We Go High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우님의 그 이야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 어제요, 세상에나,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왔는데 기운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매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싶고 그랬는데 아이가 좀처럼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리를 하다가 그 검사표를 발견을 했어요. 학교에서 뭔가 그 인성검사 뭐 이런 걸 했나 봐요. 그런데 행복 지수가 매우 낮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행복함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행복을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이가 그렇게 뭔가 좀 우울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무 말안 하고 제 컴퓨터도 비켜주고 막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런지. 어쨌든 학교 생활이 좀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오님의 신청곡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 뵈요.

바람이 부는 곳을 찾아 몸을 맡겨 눈을 돌아보아도 시원한 곳은 나타나지 않아. 태양빛이 가려진 곳을 찾아 몸을 기대 빛을 숨겨본다. 그래도 숨겨지지 않으면 자리를 떠 다른 곳으로 옮긴다. 많이 더우신가요, 와생당님? 와생당님은 뭔가 좀그 시인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소설가. 글을 감성적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서문탁의 Fly High 남겨두고 있고요. 박보람의 해화동,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덥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그늘에서 쉬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오래 기다리셨죠. 마생당님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고, 또 우리 나스럭개님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서 전해드려요. 바쁘고 졸리네요. 오늘도 힘내봐요 하셨습니다. 소연의 난리나, 임경문, 이동현의 헐, 펜타곤의 베리굿, 블락비 예스터데이 주셨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네, 잠에서 조금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1: 저기 baby 주위에 난 산다수의 guys 가볍게 보드가 뜨겁게 돼 지난 준비돼 있지 so don't be lazy

갑자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씩 터져서 처리해야 돼요. 계속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꽁치님, 그 해야 할 일들이 도대체 뭘까요? 아무쪼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은미,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말 함께 했습니다. 이하영, 먼저 이별을 말해줄게. 김나영, 어땠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신님의 신청곡 이어가 볼게요.

다음 방송 예정 중이었던 악마님 개인 사정으로, 네. 방송을 오늘 좀 어렵게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더 방송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얼마나 더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의 신청곡들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방 말고, 네. 신청곡 게시판으로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0: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쳤어야 나도 그치겠지
1: 저희 아이가 약간 울상이 돼서 집으로 왔어요. 편의점에서 우산을 샀는데 사자마자 비가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머피의 법칙처럼 비가 꼭 이상하게 우산을 안 챙겨간 날에만 꼭 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고 딱 그 택을 뜯는 순간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버리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들 지난주부터 감기라서 유모차 끌고 병원 다녀왔는데요. 밖이 너무 덥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만 갔다가 후딱 집에 왔어요. 집이 최고입니다. 하시면서요. 송하의 바다가자 그리고 유피의 바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함께 해봤습니다. 원래 제 방송은 4시까지인데요. 다음 방송을 또 흑장미님께서 하시게 돼서 언제 넘길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마감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아, 6시까지 할까요? 네, 아니면 6시 반까지 할까요?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악 도우미 그리고 여러분의 음악 친구 하늘호수와 함께 하세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요.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흑장미님 앞으로 신청곡 부탁드려요.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타비의 가요올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흑상민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여러분 또 안녕하세요. 우리 일단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어요. 1시에서 4시, 아니 5시까지 4시간 동안 줄기차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악마님이 오늘 방송이 안 되시는 관계로 네, 제가 또 7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마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 두 개 더 올라오면 마감을 할 거고 네, 그 전에 안 올라오면 6시까지 안 올라오면 6시에 마감을 하고

안 올라오면 노래만. 자, 일단 사연을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힘듭니다. 제가 아까 부부장님, 우리 터보님하고 스타비님 있는 톡방에 얘기를 했더니 터보 오빠가 그러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회사원님 안녕하시죠? 네, 아까 안 보이시더니 오후에 오셨네요. 두탕째인 걸로 합니다. 일도 방송도 두탕은 힘들죠. 네, 뭐든 두탕하면 다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두탕이라기보다는 방송으로 치면 3부입니다. 3시간 했으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근길에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비원 아이란다. 비원 A4의 영혼, 김수현의 그대한 사람, 이지훈의 노래해야지, 네, 이렇게 세 곡 신청해 주셨어요. 이지훈의 노래를 신청하셨으니까 말인데요, 제가 2차 방청을 또 신청했는데 될까요? 별소리를 다 써서 신청하긴 했거든요. AI가 판치는 시대에서 진실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들의 힘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소리도 쓰고 그랬는데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되든 안 되든, 네, 방송이 끝날 때까지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준비를 해서, 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따 깜짝이야. 제가 좋아하는 이 새 가수의 목소리를 듣다가 흠뻑 빠져있다가 갑자기 댄스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저녁밥 먹은 후에 마트에 가서 고구마 10kg 한 상자를 사와야 합니다. 장미님, 저녁밥 먹기 전까지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래요,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아까 국수 좀 삶아갖고 비벼먹었는데 방송 끝나고 나면 더 많이 삶아서 비벼먹어야겠어요. 힘드네요. 온앤오프의 곡과 다크비 그리고 아스트로의 곡까지 신청해 주신 거 이어드릴게요.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다음 신청곡은 꼬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콩이 미용했는데 미용사님이 혼냈어요. 아니 누구를 혼낸 거예요? 콩이를 혼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꼬미남님을 혼낸 거예요? 아니 걔가 무슨 죄라고. 그쵸, 콩이 살쪘다고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우리 수지도 맨날 돼지처럼 먹기만 해요. 강아지들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잘 먹으면 좋지 뭐. 산책도 맨날 하잖아요. 우리는 산책도 안 가요. 둘 다 없는데. 아이고, 잘 먹으면 좋은 거예요. 네, 편식만 안 하면 됩니다. 잘 먹으면 좋은 거야. 저 혼는 뭘 3.3kg, 우리는 두 배 나가요. 두 배. 우리 수지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데 무슨. 괜찮아요, 잘 먹으면 돼요. 홍이한테 괜찮다고 다독다독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약간 애절한 그런 불쌍한 표정 짓는 콩이가 너무 더 귀여워서. 네, 한참을 봤네요. 방송 끝나고 나서 아이들 저녁 해주고 이따 조금 한가할 때 부사 만들어 드릴게요. 신청곡 K 함께 떠나볼까, 정은지 그리고 정가희의, 네, 정가희 와인 루프의 곡까지 준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그래요, 사진 가지고 있다가 좀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다음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면이 오늘 장시간 방송이네요. 네, 졸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후 날씨가 너무나도 더워요. 그러게요. 아까 여기는 비가 왔는데 비가 애매하게 와서 습도가 엄청 높네요. 그래서 햇살은 뜨겁지 않은데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합니다. 아주 햇살이 뜨겁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싶네요. 아이가 어려서 저는 근데 아이들 어릴 때도 네, 계곡 가고 그랬는데 네, 더운데 장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또 덥진 않았어요. 이 정도로 덥진 않아서 네, 그늘도 있고 하니까 계곡에 네, 가서 발 담그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좀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 공기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아이들 밖에 너무 위험하죠. 남은 시간 힘내봅시다. 아자 아자 하시면서 네, 백호의 엘리베이터, 2PM의 곡과 제국의 아이들의 바람의 유람까지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3시간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7시부터 깎아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깎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미리미리 올려주세요.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또 뵙네요. 장보고 열심히 장조림해서 살을 쪽쪽 찍고 며칠을 넣고 완성. 구운 김에 장조림 올려서 싸먹을 거예요. 한 숟가락 하실래? 놀리시는 거예요. 저 오늘 종일 먹은 거라고 국수 한 젓가락밖에 없는데 정말 그러실 거예요. 오랜 시간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맛있게 저녁 식사하세요 장모님 하시면서 오늘은 종일 국수만 먹을 거예요. 쩍쩍 말아서 맛있게. 네. 신청해 주신 곡 저미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박하여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그리고 에일리에브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나스럽게님 다녀가 주셨어요. 할 말은 많은데 오늘 힘드실까봐 한쪽 귀만 두고 잘 들어요. 힘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나스럽게님 퇴근하신 건가요? 그래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청하신 곡 노래 잘못 나왔는데 저 왜 유엔의 노래로 네 유키스의 평생 먼저 전해드리고요. 손동표의 파도, 지호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유엔의 허니문까지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7시에 우리 까까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지겹죠? 진짜 지겨워서 죽을 것 같죠? 자, 하루 종일 내 목소리만 들은 것 같죠? 저랑 스타비님만 계속 방송하는 느낌입니다. 네, 남은 시간 좋은 음악으로 전해드릴게요. 오드리 헵번의 노래 나가고 있고요. 제가 요새 이런 노래들에 꽂혀 있어서 그런 노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이 점점 잠겨서. 네, 목이 계속 잠겨서 마무리 멘트를 일찍 하고, 네, 우리 까까님께 시간 되면 서버를 넘겨드릴게요. 오늘 너무 지겨우셨죠? 지겨워서 죽진 않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 제가 쭉 아침 10시부터 나눠서 했는데요. 들으시느라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우리 까까님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봅니다. 방송이 이럴 줄 알았다면 오늘도 그냥 쭉 음악만 전해드릴 건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힘이 드네요. 그죠? 자, 그래요. 그래도 저는 좋은 노래들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래요.

저 사람은 아직 나를 모르는 거야.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의 판단이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밑그림 없이 만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을 잘 알아야 상대의 인정이나 반응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자긍심이 약해지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일희일비하게 된대요.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외부 조건에 휘둘리게 되니까요. 내가 나를 회복할 때 상대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된다네요.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7시 방송 깎아 인사드려요. 우리 앞 시간 방송해 주신 흑장민님,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지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방송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눈 꼭 감으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내가 나를 회복할 때라는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윤지영님의 너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중에서의 글이에요. 어느 누군가에게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아마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습관이 아니지만 고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우리 주변 시선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요. 나의 행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자, 2시간 까까와 함께 하겠습니다. 9시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시카 H.O의 인생은 즐거워, 빅뱅의 마지막 인사,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저녁들 드셨나요? 저는 음악 세 곡이 나가는 사이에 복숭아 아시죠? 황도, 백도, 복숭아. 저는 말랑말랑한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복숭아, 커다란 복숭아를 하나 뚝딱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요. 비가 와서 요즘 산 과일들이 맛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오고 난 후에 과일을 사면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약간 물맛 나요. 단맛이 없어요. 가물었을 때 비가 오기 전에 산 과일이 참 맛있는데, 복숭아를 살 때요, 그 덤으로 주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뭐 대형마트에 사는 복숭아가 아니라 그 길거리에 보면 복숭아 밭이 있고 앞에서 복숭아를 사다 보면 파지라고 해서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파지들을 막 서비스로 주세요. 벌레도 조금 먹고 상처도 나고 이런 복숭아들이 있는데요. 예쁜 복숭아보다 그런 복숭아들이 더 맛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이 똑똑한 벌레들이 맛있는 복숭아를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막 갉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복숭아를 먹잖아요. 정말 달고 맛있어요. 왜 갑자기 복숭아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올해처럼 복숭아를 마음껏 먹었던 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숭아를 먹을 때마다 참 너무 좋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마음껏 먹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사소한 행복인데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저희 방에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아주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CN 블루가 부릅니다. 라라라.

2시간 첫 신청곡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까까님 오랜만입니다. 바쁘기도 하고 개인 처리 때문에 하시면서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항상 신청곡 게시판에서 늘 방송할 때마다 그 뵀었는데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제가 또 원체 워낙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몰랐거든요. 어찌 지내고 계시는지. 그런데 개인적인 일도 많으셨고 바쁘기도 하셨다네요. 그래서 안 보이셨군요. 이제 앞으로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신청하신 곡 세 곡 있습니다.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신현님의 신청곡으로 클라시의 눈물이 난 채로 걷는 게 나다운 거라서 라는 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신청곡,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카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녁을 준비 중입니다. 메뉴는 소불고기와 된장찌개, 한식의 대표 메뉴죠. 저희 어머니께서 워낙 손맛이 좋으셔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하다 보니 웬만한 거는 다 하게 되었네요. 저녁 식사 준비하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대단하세요. 소불고기와 된장찌개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소불고기에 당면 좀 싹 해서 넣어서 후루룩 먹으면 더 맛있죠. 저녁 맛있게 든든히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신청하신 곡 3곡 준비했습니다.

까까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저녁에 비가 심하게 내려서 고구마 한 박스 사러 가려다가 못 갔습니다. 창문 닫고 선풍기 틀어서 쐬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밤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꽁치님께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많이 흐리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곳도 있었겠죠? 아마 고구마 사러 가시려고 하다가 못 가신 것 같아요. 어차피 못 가시는 거 편안하게, 시원하게 저녁 시간 보내시게 된것 같아요.

돼요. 그게 또 행복이죠. 신청하신 곡 자정에 오늘처럼 비가 오면, 그리고 안희은의 백유화, 김현지의 가슴으로 온다 세 곡 신청하셨어요. 다 들려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까까님. 새벽에 잠을 못 자서 지금 눈이 너무나도 무거워요. 약까지 먹은 데다 더 심합니다. 할 일 많아서 아들 재우고 시원한 커피로 이겨내고 있어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며 인사 정인이 엄마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어요. 이제 더위가 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병원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요럴 때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예 덥거나 아예 춥거나 하면 미리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아침과 낮 기온이 차이가 확 나버리면 감기 걸리기 쉽더라고요. 약 잘 챙겨 드시고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하신 곡 세 곡 있지요? 다 들려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인하이브 최고의 방송국이죠. 한우로서 방송국에서 까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부터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 8시 20분을 밝히고 있네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스위트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죠.

천사일까? 여우일까? 차분함의 아이콘, 달리기도 잘할 것 같은 이케리 까까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목요일 방송이시네요. 늦은 밥시 방송이신데 저녁은 미리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저분한 머리 정리도 셀프로 하고 수염도 깎았더니 3일 정도 젊게 보이네요. 저녁을 대충 먹고 쉬지 않고 이것저것 주워 먹는 중입니다. 배가 쉽게 꺼지지 않게요. 배도 부르고 간식도 짱짱하게 구비해놔서 기분이가 너무 좋습니다. 방송 고생하세요 하시면서 스위트님 아마 행복한 저녁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배가 쉽게 꺼지는 거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스위트님 셀프로 머리를 깎으세요? 대단하신데요? 셀프로 해서 3일 젊어지셨으면 기술자의 손을 빌렸으면 한 3년은 젊어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분이가 좋으실 만합니다. 든든하게 드셨고 편안하게 저녁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유롭게. 신청하신 곡 세 곡이 있어요. 멜로망스의 바람, 귀연의 깊은 밤을 날아서, 울랄라 세션의 러브픽션이라는 곡 세 곡 들려드릴 거고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은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목 빠지게 주말만 기다리는 목요일, 날씨도 밤낮 없는 폭염으로 지치네요. 다들 힘냅시다 하시면서 거송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지역마다 날씨가 참 많이 달라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골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에는 에어컨 없이 그냥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또 너무 덥더라고요. 한동안 비가 막 내리더니 비가 딱 그치면서 갑자기 또 훅 낮에 더워졌어요. 아, 언제쯤 이 더위가 물러갈련지. 더위 조심하시고요, 거송님. 신청하신 곡,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해요 라는 곡을 신청하셨어요. 항상 신청하실 때 이렇게 딱 한 곡을 해주세요. 물론 바쁘실 때 이렇게 한 곡 해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죠. 혹시 여유가 좀 더 있으시다면 여유있게 한 두세 곡 정도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고요. 제가 선곡해서 한 곡 또 준비했습니다. 김진표의 미안해서 미안해 라는 곡 함께 들어볼게요.

고성님께서 신청하셨던 곡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해요에 이어서 선곡으로 김진표의 미안해서 미안해 함께 들어갔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될 것 같아요. 헌병 출신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신청곡 한 곡 올려주셨어요. 임재범의 고해 신청해 주셨는데 이 곡에 이어서 선곡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더운의 사랑 참이라는 곡까지 두 곡 들려드릴게요.

모두가 같은 원을 따라 돌고 있어. 가라앉지 않으려고 앞으로 앞으로 나갔지. 멀리 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난 그 자리야. 열심히 앞만 보고 살다가 문득 깨어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합니다. 그간의 애씀도 내려놓고 서운함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마주하세요. 지금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두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함께 음악 들어주시고 신청곡 올려주시고 대화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그 시간도 또 함께 해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방송 하시는 우리 이니님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불금이에요. 주말도 멋지게 시원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깔깔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났죠. 직장에서 만난 사람, 또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 전화 너머의 사람들까지. 네, 그런데 정작 하루 종일 가장 오래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나한테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지? 대신에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왔네. 왜 또 실수했지? 대신에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르게 해보자. 네, 오늘도 수많은 일을 지나서 무사히 여기까지 온 나에게 작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음악과 함께 조금은 편해져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이 아닐 테죠.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월요일 쉬고 막 이래서 일주일이 그냥 후다닥 간 것 같아요.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그쵸?

네, 오랜만에 데이트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우리는 누가 함께 할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까까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함이 묻어나는 또 미소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 볼게요. 갈까요? 뮤직 큐!

어린이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으로서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네,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거죠? 네,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I'm in love, my friends say that I'm crazy.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 가요 풍경, 네,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달리는 건가요? 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까먹지 않았네. 그냥 계속 또 오늘도 달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목요일 밤에 끝을 잡고 고고씽, 고고씽.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파이팅!

0: 네, 우리 꽃미남님 열심히 달리셨나요? 흔들흔들 하고 계신가요?
1: 햇살이 살짝 웃는 아침 창문을 조금 열어둔
0: 네, 오드리 헵반의 네, 오늘 밤 달려 바람난 이 선생 네, 바람난 이 선생 바로 더 데니스 프로젝트 심장이 터져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1: 머리도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여
0: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우리 꽁치님도 역시 댄스 곡을 주셨는데 라붐의 곡, 또 우아의 곡, 프로미스 나이스 네, 두근두근까지 네, 잠시 후에 준비해드리고요. 사연 만나볼게요. 이런 게

네, 이니님, 안녕하세요. 점심밥 먹고 외출을 해서 은행 갔다가 로또 판매점 경유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 카페에 들어가서 대용량 저당 믹스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요. 왔는데 마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도 못 마셨습니다.

네, 얼마나 대용량인데 아직도 못 마셨을까요? 네, 이유가 있네요. 커피가 너무 쓴 게 많이 못 마시게 된 주요인인 듯 합니다. 한 모금 마시고 싸서 10분 있다가 마시고 또 20분 있다가 마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다 녹아서 갈색의 미지근한 커피인데요. 부지런히 마셔서 클리어 해야겠네요. 네, 집 바깥은 습해서 창문 닫고 선풍기를 돌려가면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후끈후끈한 느낌도 있습니다. 버텨보다가 샤워 한번 시원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전국적으로 좀 습한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도 낮에 네, 점심시간에 비가 좀 살짝 내렸어요. 그리고 나선 굉장히 습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이니님 오늘도 방송 즐겁고 신나게 하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하며 신나고 시원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꽁치님도 시원한 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지는데.
1: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유일무이 우주 최강 매력쟁이 소울메이트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네, 일주일 만에 오셨네요. 그러게요. 네, 건강히 푹 지내고 오셨는지요. 네, 24시간이 바쁜 우리 누나여서 바빴을 것 같았던 건 기분 탓이겠죠. 네, 다시 무더위가 기승 중이라서 자세히는 설명하지 못하지만요. 비상입니다. 스쳐가 조금 천천히 걸어도 좋은 날. 네, 계절이 바뀔 때는 늘 그 자리를 비켜주기가 싫은가 봐요. 그쵸? 그래서 늘 갔다 왔다, 뒷걸음질 쳤다, 앞으로 살짝 갔다 막 이러잖아요. 그쵸? 내일은 또 얼마나 더울지. 그럼에도 저희에게는 더위 지킴이 핑크 물병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핑크? 그래요. 어떤 것이라도 뭐 더위를 조금 잊을 수 있다면 좋겠죠. 내일도 별일 없기 바라면서 늦은 시간이지만 언제나 반가운 우리 누나와 오랜만에 아름다운 동행해봅니다. 내

루스위트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키키의 I Do Me, 하츠 투 하츠, 하츠, 네, 하츠 투 하츠의 더 세이스, 그리고 리슨의 핀폴까지 세 곡 함께 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했더니 어느새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또 햇볕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 사람 마음은 참 솔직합니다.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음악은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맑은 날에도 비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친구처럼 곁에 있어 주니까 말입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이 노래들은 여러분의 친구,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이에요. 네, 지금 시각 10시 4분을 막 통과하고 있네요.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제 시간의 마지막 사연일 듯해요. 네, 오늘은 이 시간에 굉장히 좀 한가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요일이라 많이 지치셨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늦게 진짜 이야기를 꺼내나 봐. 한 박자 늦은. 네, 그래도 내일 하루 또 힘내면 주말이니까 그래요. 오늘 함께 하는 시간에 좀 편안하게 음악 청취가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니님. 오늘의 부산의 야경은요, 탁 트여 있습니다. 깨끗하게 트인 시야가 기분을 참 좋아지게 하네요. 하늘 옷에서 바라보는 야경 또한 부산의 야경만큼 탁 트여 있을 듯 합니다. 감사히 오늘도 야경을 낭만 있게 즐겨봅니다 하셨어요.

부산의 야경을 이야기하면요, 아, 참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바다를 보러 간다든지 바다의 야경을 보고 싶다 하면 진짜 장거리 운전을 해서 막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쵸? 부럽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 슬러시의 파란, 하이큐티의 콩가, 장하원의 미련, 네, 세 곡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함이 묻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시간에 올라온 사연과 신청곡은 모두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음악이 흐르는 사이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네, 바쁘게 달려온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따뜻한 차 한 잔, 창가에 스며드는 밤공기,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 아닐까.

미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음악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밤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설레는 맘 좀 취한 것 같아 한걸. 네, 지치기 쉬운 그런 목요일이었지만 그래도 내일 하루만 더 힘내보자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몇 시에 올까요? 아, 내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부지런히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서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많이 더웠죠. 제가 있는 곳은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비가 오다가 그쳤다. 오다가 그쳤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야? 오려면 시원하게 오던가 아니면 말던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방울씩 떨어져서 우산을 바꿔서 들고 나갔더니 웬걸 비가 비가 안 오는 거 있죠. 아 정말 짜증나. 예, 내일 비가 60% 온다고 했는데 진짜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아무튼 비가 내리고 나면 좀 시원하긴 한데 비가 내리는 게 좋을까요? 안 내리는 게 좋을까요?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큰언니 예, 이니님 고생 많으셨어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내일은 7시 방송 진짜 달리고 달려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니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오늘도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만 예, 선곡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 신청곡 만나 뵐게요. 저희 하늘우스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곡도 가요로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팝송 안됩니다. 트로트 뽕짝 안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커버곡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 안 되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들 신청곡 신청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바닥 신청곡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신청나네.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예, 발라드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닌 댄스 락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어제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제 왜 안 오셨지?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신청곡 이치의 파랑, 엣아트의 트리퍼 우리 어제 들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두고 준비해 드릴게요. 나 오늘 왜 이러지?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더운 날 고생하시는 우리 샤방샤방 꽃미남님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화이팅! 예,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꽂혔어요. 노래를 홀라당 다 날려먹었어요. 어떡하지? 아, 정말 오늘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 정말

어떡하지? 아, 신청곡들 올리다가 클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홀라당 날려먹었어요. 아 참. 드리님 반갑습니다. 아유, 신청곡을 우리 체리님 신청곡을 올리다가 예 날려먹었어요. 노래를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노래를 저도 바꾸려다가 올리려다가 예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홀라당 예 날려먹었어요.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CN블루의 외톨이야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체리님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 하고 오니까 이 시간이네요. 컨디션 회복하면서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땀이 나서 식힙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아, 예.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꽁치님 내가 어제 봤나? 봤나? 요즘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어젯밤은 오셨는데 신청곡 들려드렸는데 안 나타나셨어요. 맞아. 예, 오늘은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우리 매일매일 만나요. 자주자주 봐야 정들잖아요. 예,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면 되게 걱정되고, 요즘 또 경상도 쪽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니까, 예,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자주자주 뵙자구요. 장혜진의 꿈에 대야,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소양의 오직 단 하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농타임 노씨. 오늘은 러닝 동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요. BGR 뱃살 굿바이 러닝. 재무부 장관님 혼자 운영하시길래 워킹크루에서 갈아탔습니다. 물론 워킹 동호회 회장은 저입니다요. 혼자 다 해먹네.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땀 내음을 뿌리고 혼자만의 상쾌함을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축하주와 축전 음식을 사왔습니다. 이게 맞나요? 러닝크루에 가입한 것으로 의미를 두어야겠죠? 오늘은 신나는 음악이 나올 때마다 큐티 댄스로 남은 지방을 태워야겠습니다요. 모두 굿밤 되십시오 하셨는데 저랑 똑같네요. 저도 1시간 반 운동하면 냉면 그릇으로 밥 먹고 했거든요. 걷기 하고 나면 허기지잖아요. 근데 밥은 왜 이렇게 꿀맛이에요? 너무 맛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고 먹는 밥이 제일 세상에서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뭔가 통하는 것 같죠? 돌콩님? 이브의 러버. 오랜만에 듣네요. 리쌍이 헤어지지 못한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성시경의 스윗 드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해야지 되겠죠? 돌콩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우리 행복이가 왔어요. 행복화장 1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신청하고 봤던 두 가수의 곡은 덤으로 신청해요. 곡가. 예. 서영은의 완소그대, SG워너비의 해바라기, 시아의 여인의 향기 함께 하겠습니다. SG워너비의 노래입니다. 해바라기. 왜 이 노래가 생각이 안 나지? 어떤 노래인가? 잘 들어봐야겠어요. 우리 행복하자 1님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우리 함께 해요. 왔어요, 왔어요. 이쁜 우리 체리님도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나니가 실수할 때만 기다리는 심연님도 왔어요.

초학교가 있으면은 대지학교는 없나요? 양학교는 있나? 양학교? 초학교는 있는데 왜 돼지학교랑 양학교? 강아지 학교. 강아지도 학교 있어요. 애견들도 학교가 있고 소도 있는데 왜 돼지학교는 없지? 김 부장님 왜 없을까요? 심연님 왜 없을까요? 예. 신청란에 우리 김 부장님 다녀가셨어요. 김 부장님도 소학교 다니셨나? 그리고 우리 심연님하고 같이 책포 싸서 같이 다니셨죠? 예,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 리센의 프리티걸 체인의 키치키치 키치키치 함께 할게요.

왔어요. 우리 이쁜 쩡이님 왔어요. 예, 나니언니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 쩡이님도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예, 볼빨간 사춘기에 여름아 부탁해 전에 최유리의 밤바다 그리고 박용하의 노래죠. 외사랑 두 곡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참 보기 힘든 우리 치킨 3816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심연님이 지금 대화방에 오셨어요. 계시거든요. 지금 오신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운동 이야기 할때 나니님 운동해요?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치킨님은 왜안 들어올까? 나니님 안녕하세요. 가슴 속에 별을 담고 사는 치킨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OTT 드라마만 보다 보니 휴가가 끝나갑니다. 휴가였어요? 이런 젠장! 휴가였는데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 그동안 모아놨던 드라마, 영화 이번에 몰아서 봤습니다. 진짜 여기 또 묻힐 사람 또한명 있네. 며칠 동안 집에서 안 움직였더니 답답해서 오늘은 바람 좀 쐬러 코스트로 가서 먹을 것좀 사왔습니다. 내 것도 사올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방송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그렇지, 내건안 사왔을 거야. 치킨님 먹고 싶은 것만 잔뜩 사왔을 거야. 치사해.

따님이 나 먹을 것까지 사왔다 하면 그때는 내가 복권 산다. 예. 걸어. 근데 안 사왔을 거야. 권서영의 COC 헤이즈의 마지막 너의 인사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예. 전부 다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권서영의 COC 달려볼까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날은 덥지만 우리 짜증내지 말고, 짜증낸다고 시원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추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짜증내지 말고 오늘도 웃으면서 즐겁게 그래 나는 시원해 외치세요. 나는 오늘도 시원하다. 나는 절대 덥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워보세요. 저는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 밖에서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로스 잡기 난이었습니다. 셔터문 내려갈게요. 권소영의 COC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이따 밤 11시에 또 만나요. 셔터문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거나 이렇게 우리 일상에는 짜투리 시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 짜투리 몇 분들이 모여서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 각자만의 방법으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우스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시간 처음으로 꽁치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선풍기 쐬고 있으면 뭐 괜찮은 날씨네요. 간단히 떡 두 개로 아침 식사 해결하고 대기 시작합니다.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완전히 다운되어서 깊은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울린 알람은 듣지도 못하고 애매한 아침 시간에 깼으나 다닥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일 갈 때까지 차분하게 대기해야겠네요. 우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신창단 다녀가셨습니다. 요즘 꽁치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할 텐데 아마 다음 주면 밝은 꽁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엄청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정해주신 곡 모두 함께합니다.

네, 신청난의 와우님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호수님. 비 오는 불금입니다.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네요. 눈치 작전으로 덜 내릴 때 마트 다녀와야겠습니다. 호수님, 빗길 조심하세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사는 경남 쪽에는 비 소식은 없고 아주 무덥습니다. 와우님 계신 곳은 비가 오나 봅니다. 뭐 비는 안 오지만 와우님이 빗길 조심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님도 이번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모두 함께합니다.

예, 신청단에 정인희 엄마님 다녀가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오소빠.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같지 않는 날이네요. 오늘 아침부터 너무 피곤해요. 아기 밥 주는데도 하품 계속하고 미치겠습니다. 약 때문에 졸리기도 한데 결국 커피 수혈을 해봅니다. 정신 바짝 차려지겠죠. 내일이면 드디어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뭐 정인희 엄마님,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덜 피곤한 날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남은 이번 주 잘 버텨내시길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도 애 본다고 엄청나게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기분 좋게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

신청난의 필사만인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우수님.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었던가. 임시 공휴일이어서 그런가. 한 주가 빠르네요. 우수님 포함 한우로수 모든 분들 한 주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직장인들에게만 좋은 임시 공휴일을 사마님도 쉬셨나 보네요. 아무튼 이번 한 주 버티신다고 사마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